0: 来你好个我是 Genki 来不需要带个特别的五十万的五块钱的次你看次你爱的下个月有什么
1: 我是 Genki
0: 지금 중요한 영수 따르니 가려고 신경